0: 黄金虎，哦，
1: 清点人数，准备出发。是，全体都有，清点人数，整理物资，马上出发，快点。是。
2: 金医生，金医生，
1: 俘虏不见了，
2: 朴正恩也不见了，
1: 啊，我们找了一圈也没找到人，急死我了。坏了，我应该给你提个醒儿。
2: 什么意思啊？
1: 昨天我就发现了，那姓朴的，好像认识那个俘虏，他想拿枪打死他。
2: 他不是冲天明枪示警吗？
1: 冲啥天？后来我赶上了，我拿手给搪开的。
2: 你怎么不早说呀？
1: 我也是菜，他也没承认。再说我刚来你这儿，我也不敢瞎说呀。
3: 你要带那个俘虏去哪儿呢？
2: 肯定杀了他呗。
1: 赶紧分动手。
2: 好。
3: 啊！죽이지 마세요。 제발 아 소리 질러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.
2: 죽이지 마.
3: 왜 용서해 달라고는 안 해? 너도 네가 용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구나.
2: 한 방에 죽여.
3: 그건 너무 쉽잖아. 한 방에 죽여줄게.